냠냠 어버스에서 생생해봐 하면서 내게 여는 문화 여는 문화 여바탄 바로 키우나 호 와야 배차 아피포 흐마투게 말하네 에스오 프라그 여바탄 바 여리여 호가 출수 나지와디 소바에 호선지

0: 수 어야 고통이야 어와 하네
1: 헤이 미스 사워드 우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워보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쿠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와나 와스와나 수와 콩무니 부르노 와무라 원은 어바수요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let me come for the young couple. You never come for the other part. So, what do I have? Many of you, Judy Frank, and I come from a toy. Sapperman,
0: oh, honey, obey. Why you?

0: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왔으니 예수 디네네모노 겉털자이니나 겉토 마프레체메이나 파무카세 원니 아끼네모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보미라

자, 내 안녕해. 자, 우리 제오 소리 안녕이야. 내 메카 전에서 어버는 버드는 사카와 내 메카 전에서 얻는 사카냐고 뱉는와 왜 사서 워 we are untouchable.